올바른 지적과 수립 실천 학습 교양 조항 제9 지도서 조장인 장타경, 성당이 서기며 성당이 단건설 사업 지도서 조장인 황강희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했습니다. 성당이 부속이며 성장인 허옥정, 성정협 주석 조국현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항 제9 지도서 부조장인 왕순현 및 지도서 기타 성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지도했습니다. 장타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길림성 당위는 정치를 중시하는 높은 차원에서 학습 교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학습 교양을 잘 들어주는 것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중대한 정치 검증으로 삼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층별로 등급별로 조직 실시를 잘 들어줬으며 하나의 집중 학습을 통해 깊이 배우고 깊이 터득했고 참답게 문제를 찾고 실제 문제를 찾아내는 사업을 강화했으며 집중적으로 정돈 개진을 진행하고 힘써 제도와 기재의 부족점을 보완하여 학습 교양의 성과가 실제로 체감되고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했으며 제반 임무를 비교적 잘 완수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습금평 당건설 사상과 습금평 정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지속적으로 깊이 학습하고 올바른 치적관 수립 실천의 장기적 효과 기재를 구축하고 치적관 교양과 문제에 대한 상시와 조사 개진을 경상적으로 전개하고 차별화된 심사 평가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학습 교양 성과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실제적인 성적과 효과로 전환시키고 길림 특색을 구현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하며 경영 환경 건설 조직 관리 체계와 사업 운행 기재를 한층 더 보완하고 인터넷 일괄 처리의 보급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 에너지와 새로운 우세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새 간부가 전임자의 장부를 외면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정돈 개진과 정리 정돈을 오래도록 힘을 들여 잘 들어줘야 합니다. 정부의 잠재적 채무 위험을 원천적으로 전반 범위적으로 예방 통제하는 감독 관리 기재를 구축하며 제도 건설을 통해 지적관의 편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관건 소수 권력 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서 운행되도록 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책임제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한층 더 추진해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령도하에 조항 제9 지도조의 유력한 지도하에 전선각급 당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습금평 정석의 세 가지 참답고 착실하게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관철했으며 깊이 학습하고 참답게 조사하고 실제적으로 개진하는 것을 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각급 당원 간부들은 홍수 방지와 긴급 구조에서 준엄한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학습 교양 성과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다음 보조로 올바른 치적관의 사상적 토대를 끊임없이 튼튼히 구축하고 당성 수양의 압착성을 튼튼히 다지며 리론 무장이라는 필수 과목을 착실히 배우고 새로운 발전 이념이라는 지휘봉을 잘 활용하여 리상과 신념이라는 총괄물을 확고히 들어줘야 합니다. 시종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해주는 가치 추구를 고수하고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며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하는 바라는 일을 실속 있게 잘 처리하고 대중 신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를 깊이 정돈하며 착실하게 일하여 기대에 부응하고 실제적인 효과로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올바른 치적관으로 고품질 발전을 선도하고 현대화 산업 체계를 적극 건설하며 개혁 개방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각 방면의 적극적인 요소를 고품질 발전의 현실적 성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치적관을 일상에 융합시켜 경상적으로 들어지도록 추진하고 문제에 대한 조사와 개진을 상시적으로 견지하며 실무와 실적을 중시하는 인재 선발 임용의 지도적 방향을 수립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각급 당원 간부들을 교양하고 인도하여 맡은 임기 동안 지역을 위해 복지를 마련해주는 생동한 실천을 끊임없이 풍부해하고 확장하여 올바른 치적관을 길림 대지에 아로 새겨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 동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정협 책임동지, 성법원 원장, 성검찰원 검찰장 및 성당이 당건설 사업지도서 성원단위, 성직속 부문단위, 성관리기업, 성소속 대학교 당위, 각 시조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하구시, 각 현시구 책임동지 등이 여러 회의장에서 화상 형식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연변조 민정국 연변조 자선총회에서 주최하는 자선구조 대학금 미루기 조학금 수여의식이 근일에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빈곤가정대학입시 신입생들의 입학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전면적인 조학 지원 정책을 실시해 군중들의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절실히 해결해줬습니다.
연변주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버꾼이 의식에 참석해 축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주당이 주정부는 시종 대학구 미루기 조학 행동을 민생 온심 공정, 향촌 지능 조력 공정, 공익 자선 중점 공정으로 실속이고 세밀하게 들어줬으며 정책 자금 자원 지원 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연변주 조학 공익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정책적 버팀목과 조직적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로계로 전 11만 원의 자금을 조달해 곤란한 학생 3,126명을 지원했습니다. 의식에서 연변주 민정국 책임일꾼과 애심기업 대표가 기증패를 인계하고 감사패를 답례했습니다. 이어 허벅구 및 연변주 민정국 애심기업 협회 관련 일꾼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학생 대표에게 조학금 금메달을 전달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학생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선으로 무대에 올라 발언하면서 학업 지원 정책 실시와 사회각계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대학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랑과 관심을 부지런히 배우고 분발 전진하는 동력으로 바꿀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활동 마지막에는 당의 빛발 연변 비춘의 주제 사상 정치 수업을 진행해 청년 학생들이 홍색 교양 속에서 초심과 사명을 느끼고 분발 전진의 힘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번 활동의 지원 대상은 연변주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가정, 빈곤해탈 가정 가운데 전일제 전문대학 및그 이상 대학교에 입학한 올해 수험생들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확인과 심사를 거쳐 전주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 118명이 2026년 자선구조 대학꿈 이루기 프로젝트 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프로젝트에서는 지원 가열층 최적화에 입학한 대학교 유형에 따라 분류 지원하는데 쌍일류 대학은 1인당 15,000원, 보통 본과 대학은 1인당 10,000원, 전문대학은 1인당 8,000원을 지원합니다. 연일 훈촌 공립양 셀레닙사롭 유한회사 벼재배 기지에서는 기계화 수확 작업을 시작했는데 가을 들판에서는 떠들썩한 풍년의 소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확 현장에서는 굉음 소리와 함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벼 수확기가 넓게 이어진 논사를 오가며 수확 탈곡, 벼집 환원 등 일체화 작업을 질색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계화 수확 모식은 전통적인 인력 노동을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가을거지 효율을 크게 높이고 수확 기간을 단축했으며 또한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여 배아리 모두 창고에 귀속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풍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환절에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경영 모식을 혁신하고 온 오프라인을 융합한 입체적인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현지 슈퍼마켓, 양곡 식용유 판매점, 실체 유통 경로에 의탁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신매체 전자선거의 우세를 활용해 우수한 인터넷 달인을 초청해 생방송 판매를 진행하고 미니 영상 보급, 온라인 매장 판매 등의 방식을 통해 셀렌입살의 판매 경로를 확대해 훈촌 량질 셀렌입살이 현지를 벗어나 더욱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늘레 훈촌시에서는 지역 생태 우세에 입각해 우수하고 특색 있는 입살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표준화 재배, 정밀화 가공, 브랜드와 운영, 다원화 판매 등 전사슬에 초점을 맞춰 힘을 발휘해 지속적으로 벼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 와스터구 활락섬은 근일 공지를 발표했는데 와스터구 수상 3개는 2026년 9월 7일부터 금년도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원 기간에 단지는 놀이시설 물순환 개통에 대해 전면 점검 수리하고 봉사구역과 다리, 샤워구역을 승격해 물놀이 체험을 갈증 제거할 계획입니다. 단지는 개원 관련 소식을 계속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여름에 관광객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훈촌시민병원 건강검진중심에서는 여러 학과 주검의사 특별의무진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러 과실 전문가들이 진료를 맡아 군중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 보고서를 해석해주고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 건의를 제공해 편리한 의료봉사를 절실히 군중들의 신변으로 전달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의무진찰에는 소화기 내과, 내분비과, 심장내과, 신경내과, 호흡기 내과, 일반외과, 비뇨기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과실의 골관의사들이 참여 군중들의 건강검진 후 보고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료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운 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상담하러 온 군중들에게 세심하게 건강검진 보고서를 해석해줬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목요일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성당이당건설사업지도서서확대회의가소집했습니다연변조민정국연변조자선총회에서주최하는자선구조대학금1호기조합금수여의식이거행됐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2: 그내일성당이당건설사업지도서서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회의에서는올바른지적관수립실천학습교양에관한습금형정석의중요한지시정신과중앙당건설사업지도서서회의정신을전달학습했고중앙정치국에8월28일회의정신을전달하고전성학습교양사업을총화했으며학습교양성과를공고히하고확대할때대한배치를했고전성당원간부들이초심과사명을더욱다지고정무수행기준을확고히수립하고사업하고창업하는정기와활력을북돋아길림의전면적지능과고품질발전을추진하도록이끌었습니다올바른지적관수립실천학습교양조항제9지도조조장인장타경성당이속이며성당이당건설사업지도서조조장인황강이회의에참석하여연설했습니다성당이부속이며성장인허옥정성정협주석주국현이회의에참석했습니다조항제9지도조부조장인왕순현및지도조기타성원이회의에참석하여지도했습니다장타경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길림성당위는정치를중시하는높은차원에서학습교양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고학습교양을잘들어주는것을두가지확립을확고히옹호하고두가지수호를견결히실천하는중대한정치검증으로삼고새로운발전이념을관철하며고품질발전을추진하는중요한계기로삼고층별로등급별로조직실시를잘들어줬으며하나의집중학습을통해깊이배우고깊이터득했고참답게문제를찾고실제문제를찾아내는사업을강화했으며집중적으로정돈개진을진행하고힘써제도와기재의부족점을보완하여학습교양의성과가실제로체감되고혜택으로이어지도록추진했으며재반임무를비교적잘완수하고뚜렷한성과를거뒀습니다습금형당건설사상과습금형정석의중요지시정신을지속적으로깊이학습하고올바른지적관수립실천의장기적효과기재를구축하고지적관교양과문제에대한상시와조사개진을경상적으로전개하고차별화된심사평가체계를보완해야합니다학습교양성과를고품질발전을추진하는실제적인성적과효과로전환시키고길림특색을구현하는현대화산업체계를구축하며경영환경건설조직관리체계와사업운행기재를한층더보완하고인터넷일괄처리의보급범위를지속적으로넓혀고품질발전의새로운동력에너지와새로운우세를서둘러구축해야합니다새간부가전임자의장부를외면하는두드러진문제에대한정돈개진과정리정돈을오래도록힘을들여잘들어줘야합니다정부의잠재적채무위험을원천적으로전반범위적으로예방통제하는감독관리기재를구축하며제도건설을통해지적관의편차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시정해야합니다관건소수권력운행에대한감독을강화하고권력을제도의울타리에서운행되도록하며당을전면적으로엄하게다스리는책임제가제대로실시되도록한층더추진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학습교양이전개된이래습금형동지를핵심으로하는당조항의강력한령도하에조항제9지도조의유력한지도하에전선각급당조직과당원간부들은습금형정석의세가지참답고착실하게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하고관철했으며깊이학습하고참답게조사하고실제적으로개진한것을사업을통일적으로추진하여실제적인성과를거뒀습니다특히각급당원간부들은홍수방지와긴급구조에서준엄한시련을이겨냄으로써학습교양성과를충분히구현했습니다다음보조로올바른지적관의사상적토대를끊임없이튼튼히구축하고당성수양의압착성을튼튼히다지며리론무장이라는필수과목을착실히배우고새로운발전이념이라는지휘봉을잘활용하여리상과신념이라는총괄물을확고히들어줘야합니다시종인민을위해복지를마련해주는가치추구를고수하고민생복지를지속적으로증진하며대중이급해하고어려워하고근심하는바라는일을실속있게잘처리하고대중신변의부정기품과부패문제를깊이정돈하며착실하게일하여기대에부응하고실제적인효과로민심을얻어야합니다올바른지적관으로고품질발전을선도하고현대화산업체계를적극건설하며개혁개방을한층더전면적으로심화하고향촌전면진흥을추진하며발전과안전을통일적으로계획하고각방면의적극적인요소를고품질발전의현실적성과로전환시키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 올바른 지적관을 일상에 융합시켜 경상적으로 들어지도록 추진하고 문제에 대한 조사와 개진을 상시적으로 견지하며 실무와 실적을 중시하는 인재 선발 임용의 지도적 방향을 수립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각급 당원 간부들을 교양하고 인도하여 맡은 임기 동안 지역을 위해 복지를 마련해주는 생동한 실천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확장하여 올바른 지적관을 길림대지에 아로 새겨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 동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정겹 책임 동지, 성법원 원장, 성검찰원 검찰장 및 성당이 당건설 사업 지도서조 성원단위, 성직속 부문단위, 성관리기업, 성소속 대학교 당위, 각 시조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하구시, 각 현시구 책임 동지 등이 여러 회의장에서 화상 형식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연변조 민정국 연변조 자선총회에서 주최하는 자선구조 대학구 미루기 조학금 수여의식이 근일에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빈곤가정대학입시 신입생들의 입학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전면적인 조학 지원 정책을 실시해 군중들의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절실히 해결해줬습니다. 연변주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복군이 의식에 참석해 축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주당이 주정부는 시종 대학구 미루기 조학 행동을 민생 온심 공정, 향촌 지능 조력 공정, 공익 자선 중점 공정으로 실속 있고 세밀하게 틀어졌으며 정책 자금 자원 지원 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연변주 조학 공익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정책적 버팀목과 조직적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로계로 전 11만 원의 자금을 조달해 곤란한 학생 3,126명을 지원했습니다. 의식에서 연변조 민정국 책임일꾼과 애심기업 대표가 기증패를 인계하고 감사패를 답례했습니다. 이어 허벅구 및 연변조 민정국 애심기업 협회 관련 일꾼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학생 대표에게 조학금 금메달을 전달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학생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선으로 무대에 올라 발언하면서 학업 지원 정책 실시와 사회각계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대학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랑과 관심을 부지런히 배우고 분발 전진하는 동력으로 바꿀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활동 마지막에는 당의 빛발 연변 비춘의 주제 사상 정치 수업을 진행해 청년 학생들이 홍색 교양 속에서 초심과 사명을 느끼고 분발 전진의 힘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번 활동의 지원 대상은 연변주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가정, 빈곤해탈 가정 가운데 전일제 전문대학 및그 이상 대학교에 입학한 올해 수험생들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확인과 심사를 거쳐 전주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 118명이 2026년 자선구조 대학 꿈 이루기 프로젝트 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프로젝트에서는 지원 가해층 최적화에 입학한 대학교 유형에 따라 분류 지원하는데 쌍일류 대학은 1인당 15,000원, 보통 본과 대학은 1인당 10,000원, 전문 대학은 1인당 8,000원을 지원합니다. 련일 훈촌 공립양 셀레닙사롭 유한회사 베어제베 기지에서는 기계화 수확 작업을 시작했는데 가을 들판에서는 떠들썩한 풍년의 소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확 현장에서는 굉음 소리와 함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벼 수확기가 넓게 이어진 논사회를 오가며 수확 탈곡, 벼집 환원 등 일체화 작업을 질서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계화 수확 모식은 전통적인 인력 노동을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가을거지 효율을 크게 높이고 수확 기간을 단축했으며 또한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여 배아리 모두 창고에 귀속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풍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환절에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경영 모식을 혁신하고 온 오프라인을 융합한 입체적인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현지 슈퍼마켓, 양곡 식용유 판매점, 실체 유통 경로에 의탁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신매체 전자상거래 우세를 활용해 우수한 인터넷 달인을 초청해 생방송 판매를 진행하고 미니 영상 보급, 온라인 매장 판매 등의 방식을 통해 셀렌입살의 판매 경로를 확대해 훈촌 량질 셀렌입살이 현지를 벗어나 더욱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늘에 군촌시에서는 지역 생태 우세에 입각해 우수하고 특색 있는 입살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표준화 재배, 정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다원화 판매 등전 사슬에 초점을 맞춰 힘을 발휘해 지속적으로 벼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운촌 와스터구 활락섬은 근일 공지를 발표했는데 와스터구 수상 3개는 2026년 9월 7일부터 금년도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원 기간에 단지는 놀이시설 물순환 계통에 대해 전면 점검 수리하고 봉사 구역과 다리, 샤워 구역을 승격해 물놀이 체험을 갈증 제거할 계획입니다. 단지는 개원 관련 소식을 계속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여름에 관광객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혼춘시민병원 건강검진중심에서는 여러 학과 주검의사 특별의무진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러 과실 전문가들이 진료를 맡아 군중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 보고서를 해석해주고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 건의를 제공해 편리한 의료봉사를 절실히 군중들의 신변으로 전달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의무진찰에는 소화기 내과, 내분비과, 심장내과, 신경내과, 호흡기 내과, 일반외과, 비뇨기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과실의 골간 의사들이 참여해 군중들이 건강검진 후 보고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료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운 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상담하러 온 군중들에게 세심하게 건강검진 보고서를 해석해 줬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일珲春시관농들은좋은날씨를타잡고과수원관리작업을전면적으로전개하며정밀관리와다망한노동의광경을보이고있습니다연변대학훈춘캠퍼스옆에개설된청춘의활력으로차넘치는별빛장터가그늘에정식으로개장됐습니다이야시장은대학생과시민들의새로운리조오락명소로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금추9월열매가향기를풍깁니다훈춘시각향진의특색과일들은잇따라과실비대착색당분축적의중요한성장기에들어섰습니다며칠사이관농들은좋은날씨를타잡고과수원관리작업을전면적으로전개하며정밀관리와다망한노동의광경을보이고있습니다가을초열매가가지에가득달렸습니다반석진성긴사과채집단지안에는넓은과수가푸르게무성하고알찬열매가가지에조롱조롱달려색깔이선명하며성장세가좋습니다지금은사과가익기전중요한관리시기로관농들은병충해록색

밤이 깊고 화려한 등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별빛 상태에 들어서면 가지런히 늘어선 다채로운 로솜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맛깔스러운 향기가 코를 스칩니다. 젊은 층 소비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된 이 거리는 단시간 내 많은 대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인기 방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로솜 상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로좀 창업을 할수 있도록 부축하고자 별빛 창터에서는 투자 유치 정책에 충분한 성의를 보였습니다. 별빛 창터의 활기찬 광경은 훈촌시에서 야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생생한 촉수판입니다. 그늘의 훈촌시에서는 야간 경제 계획 배치를 강화하고 다양한 야간 소비 장면을 조성하며 야간 경제 업태와 소비 브랜드를 육성하고 야간 경제 부대시설 봉사를 완비하는 등 측면에서 야간 소비에 적합한 새로운 성장점을 부단히 발굴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야간 경제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밤거리를 밝히며 인기를 모으고 상권을 활성화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장사하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의 새로운 중심지를 전력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연변 오나 농업발전유안회사 해방촌식품공장에는 고소한 향기가 가득하고 생산 작업장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분업 협력하면서 주문 분량을 맞추기 위해 추석 월병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변 오나 농업발전유안회사 해방촌식품공장에 들어서자 노동자들이 반죽부터 소 넣기, 틀에 찍기, 굽기, 포장까지 분주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식품 공장은 주문 생산 모집을 채용해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 능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수요에 맞춰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변 오나 농업발전유안회사 해방촌 식품 공장은 농촌에 뿌리 내리고 특색 식품 산업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또 주변 촌마을에 180헥타르에 달하는 밭을 도금 맡아 옥수수, 콩을 규모화 재배하고 있으며 시장 가격에 따라 토지 임대 비용을 지급하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군중이 부유해지는 아름다운 향촌 진흥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당원, 단원, 소년성봉대 대오 일체화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청소년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하고자 9월 11일 훈촌시 공천단 훈촌시위에서는 서부교회 교육일터 자원봉사자, 당원교사, 단 간부, 소년선봉대 대표들을 조직해 양포 만족향에 진입해 성류꽃 피어 변경의 도시 물들이고 불씨 이어 스승의 은혜의 고마움을 당원, 단원, 소년선봉대 일체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양포 만족향 민족문화단지의 연초지 항련 흔적 전시관, 동아라촌 만운별원 등 향토교육 진지에 의탁해 이동하는 사상정치 교실을 구축했습니다. 양포 만족향 민족문화단지에서 해설어는 훈촌 만족의 역사와 변강 각 민족이 왕래 교류 융합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년 선봉대 대원들은 직접 만족 전지 체험을 하며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매력을 감수했습니다. 전체 인원들은 당기, 단기, 소년 선봉대기를 향해 각각 선서를 되새겼습니다. 이어서 일행은 연통립자촌으로 가서 혁명 열사 기념비를 참배하고 열사 기념관을 관람하면서 변강 열사들의 분투 이야기를 듣고 애국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아라촌 만운별원에서는 또 만족 전통 가옥 복원 장면을 관람하며 몰입형으로 만족 민속 문화를 체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물업 주택 단지의 환경 정비는 문명도시 건설의 중점 환절입니다. 주거 환경을 절실히 개선하고서 연일 훈촌시 근해가도 보안사회구역에서는 책임 단위, 관할구역 자원 봉사자들과 연합으로 무물업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위생 집중 정비 행동을 전개해 무물업 주택 단지의 환경 정비 난제를 해결하고 실천과 실효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정비 현장에서 모두들 무음무릎 주택 단

0: 단지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춰 난관 돌파를 전개했습니다. 낫, 삽, 쓰레기 봉투 등 도구를 들고 녹화대 안에 잡초, 마른 가지와 낙엽을 전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건물 주변 벽 모퉁이 공터를 일일이 점검하며 주민들이 오지럽게 쌓아둔 폐가구, 종이 상자 등 잡동 산이를 운반해 치우고 위생 사각지대에 쌓인 쓰레기를 철저히 청소했습니다. 한 곳을 발견하면 한 곳을 정리하고 규범화해 주택 단지에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현황을 부단히 개선했습니다. 다음, 기자가 기상부문으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뚜렷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5도 좌우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8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일에는 기온이 낮았다가 16일부터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 내지 3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12mm가량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훈춘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근일 아침이면 안개가 끼기 쉽고 비가 오면 로면이 미끄러워 가시거리가 낮아지므로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은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대전 작물의 성숙에 유리함으로 각 향진에서는 전간 관리를 강화하고 농토의 통풍과 투광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추수 준비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15일부터 가을철 삼림 초원 방화계 진입함으로 관련 부문에서는 방화 선전과 관리 통제 력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상승하지만 일교차가 비교적 크므로 도시와 향촌의 군중들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하고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낮 동안 너무 덥지 않으면서 아직은 많이 쌀쌀하지도 않은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씨가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적당한 야외 활동 즐기시면서 가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날씨에는 옷 고르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낮에 잠깐 외출하신다면 가벼운 옷차림도 별 무리 없겠지만 아침 저녁 낮은 기온에는 항상 대비하셔서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은 챙기시고요. 농민 여러분들께서는 기온 변화에 따라 농산일 배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4도. 춘화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23도. 하담은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23도. 양포,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4도. 마천자,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4도. 경신,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24도. 반석,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4도. 삼가사,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25도. 영안,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4도. 밀강,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23도. 방천, 최저기온은 7도, 최고기온은 23도.